0: Sonar mom.
1: Sonar nash na.
0: 오늘 뭐 실수는 없었어 나.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. 그래도 행복해는 이런 내가 됐어.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. 제가 쓰지 않은.